0: 난 엄마.
1: 어? 길아.
0: 어?
1: 뭐?
0: 난 어?
1: 쓸.
0: 난.
1: 싫어. 그래.
0: 가고. 야담.
1: 아하.
0: 말. 숲.
1: 말.
0: 숲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

0: 유물전우.
1: 스스로부터 묶어놔야 할 정도 쉬어야 할 때
2: 헤매는 선생으로
1: öyle olmaz arkadaşlar. Bize bir araba lazım.